1: 我也是霸体，
2: 你
3: 听我说，
2: 我也是霸体，
3: 我也是霸体，
4: 我也是霸体，
2: 我也是霸体，我也是霸体，我也是霸体，我也是霸体，我也是霸体，我也是霸体，我也是霸体，我也是霸体，我也是霸体，我也是霸体，我也是霸体，我也是霸体，我也是霸体，我也是霸体，我也是霸体，我也是霸体，我也是霸体，我也是霸体，我也是霸体，我也是霸体，我也是霸体，我也是霸体，我也是霸体，我也是霸体，我也是霸体，我也是霸体，我也是霸体，我也是霸体，我也是霸体，我也是霸体，我也是霸体，我也是霸体，我也是霸体，我也是霸体，我也是霸体，我也是霸体，我也是霸体，我也是霸体，我也是霸体，我也是霸体，我也是霸体，我也是霸体，我也是霸体，我也是霸